0: 사람을 이뻐 왔다. 사람을 이뻐 왔다.
1: 이마. 아이고 어. 여기 사나. 아이고 니네. 양복은 어떠 우자니?
2: 이사부.
1: 아.
2: 응.
1: 이마는 나 자기 때문에 하이드나. 바자도 와나 현상나비 요루라가. 아이 사나부기 자나부 다 누나부 호나부다. 그 아도 와서 기분.
2: 미마.
1: 이마. 낭낭 맞담두다 라포이라 방아 말레이나나 호나부다. 개하기 맞디 와서 기분. 아도. 아이네 이마기 빼나버니 하이드나 떠우자리버시디. 마탐마두기 라포야마기 마말 방반다 띠꼬이마
2: 하이쇼 하이바니 마탐마두다 온톡노 와크라자니 나나우싱세 사라헬라라가 낭부디 이마나 뿍탄나 삐자나보 헛나키바니네
1: 마니 이마 아이나 자나바 라포이탐바다 이나와도미나 자토에 하이두나 마하고 이마나 푸부도 아이호지바보 가우드리 이마
2: 하 호키바 마탐노닝싱루라가네 아이나 라사루리바 모티세 마미 축빵빵디 칼루바다네 온토 사웅크라바사니
0: 시아 에이분이네 에이분이 에바 눈에 사바 모티가이나 샤누파 시 오피샬 오헨게 니가 시 마와 마콜 타나드랍디 오노 누아이니데코
2: 까도움다기 코눙기 깡시 마코노네 마탐차드나 킹럭리바시보 이사하노 삐뽁삐 에이세 하이잉 로홍보다 아운 볼레이나 나부 파이사 레이라로이 나 코이 로이나 하토크로 하이리 오이랑간 이사하노 삐낙타 뽁삐 에이세 미오이나 우비바자 나테네
1: 이마나 나사하노 빠뽁대 하이드나 호직파오바 눙아이띠브로 이마
2: 비마 이마다 두고마 까리슈레이띠 미오이나 뽁라가 누파 하이발레이띠 누피 하이발레이띠 뽁락리바도 마틱사나바 셈비바 Poloida, kuyatu sitna nungay na hingba dupuni ne miyoy ba na pam na riba siya.
1: Ima, ay kuy gima mangtang budala riba amusa na ase. Matsano pa akong po ida na.
2: Poy.
1: Matsano pa sindo, matu na karapu. Matsano pa sindo na pizza ninda do na charap hao buhele haye. Ado, makuy na ina uriba gangara ni gima pok se. Napi ngak ta pok loba su. Otok na nungay zarongga ni da gaya naga hayna hawe ima.
2: Makoina, ayub nungai ram ni dah ina hai nabi hauri bang.
1: Hai nawe.
2: Yang oi, bema, yum pala badi ne. Yum nugi yum buren ba yum buren bi ani yaduna. Lai talai raning thin tanaraga. Inna sikna pan ba yum madubu nungai ba yum kawi ko. Paisana imung dugi pomna mak mien mangam banate. Nung si sana na lemi na bahai bese. Miui ba moi neheng bada tangai pada na sangdar ba yadra ba masak ni ne.
0: Ngasi kabar si paning bama teh yau dia tu. I bau ni tau si matong jadu mak sana bagi bau ngap tengah itu na. Paning kita tu.
1: Kau ni mah.
0: Eh kabar mu hong tarik masih.
2: Kau tahu lagi. Hayo.
1: Handak ni. Aina Asian Games si dah gold medal galorok laba. Aku
2: isan
1: lagi ni. Kali gumba masak tu popol amat dia itu gana kali.
0: Gold medal.
2: Isan atau wing pada tau pada imana yai ko.
0: Gold medal kain.
2: Aduh kan ne. Nanauk sing se asid ne. Nang ne matik sabam mie amu oin ne bane. Siem bata bani ko.
1: Hoi ima inau yai madi army oin ne hai dudi. Mahak kita mak aina lo ina ngang na duna tham krabani. Itu waro ano.
2: Aduh ka nanauk piye tu ambisi na kamduk siapa.
1: Mahak su doktor orang ni ada nak kucing kan nak cakap lisidi. Imana ni? Madugi nama tak kali, tak kalon.
2: Hoida.
1: Aina ni, mi ama mama orang nak lu orang panah bersenggan ni imana.
0: Nupa pok pasidi. Nuaire, pele. Nuaire.
2: Kadom dagi ensang tong bagi makono ni tahari pasibu. Nama ayah kita kali suatu. Nutigi isa singna saning bayin sang maten pizari adu ta sunate sana lupa aswai pok tok pada isa ge sa ubagari de tongna chali nati ai mungnungai basibu kadai de leiram ki gadage
0: ai bukali wali bage wa ki makol ta basidi waida na ko mase singja yeida

빠기궁어 똠틸 나하고 나론 톡도바 미에마 하이브도 오이가 다오라브라 나 콩슈띠 이빠니 샤기마 팜드 탐락바 샤뿌니마 로이나 마한크라바고 나마주 나하기 샥탐 예임드 누밋 코딩이 갑

0: 아니려고 니몰 나도 뽀뽀하디다 다라 못가더라 샤누 빠무땅 빠물루부다기 러우키바 피리니네 건가
1: 이마
2: 미마
3: 이마디 마팜시다 마 떠오가람나
2: 이마나 하이보도 낭 못 떠오르라브라
3: 응 오늘 막 더랑 로이리 이마
2: 이모 능이 바바다네 바바꼬
3: 호지띠 제랄 로이드라 바바나
0: 바바기 망하네기
3: 바바
0: 라오 이빠기 나타 까리기 세이가다게 이빠네 나 고이기 나쁨들 안 크리 나 바보 와로브라네 이샤토비
3: 바바 나 산닝올 에코이 부능 시드라브라
0: 이샤토비
3: 아이기 이마나 비바폭드라바수 바바 아마디 이마 안니보 동아하이나 분시 한간이 하이두나 이치레 나와이 거에 옵나 아깐 모와리 라우크리 바바
0: 바바기 망할래비 이샤아닝 올 뽀뽀기 마이 차랭아 시리아이
2: 모이 바바
3: 바바 에코이 뿐는래 미나를 시크해 도게 에코이 순둥아이띠 마사오이 바이 코이나 마파도 오이나 잡아 방키다보 그이래 미이 마자는 마파도 오이나 잡아 오라가 에코이 수염둥아이띠 바바
0: 바바기 망할래비
3: 바바
0: 라오 라오 이빠 꼰게 라오 꼬이래 이샤싱는 바바 이누는 꼬우키다바 나시디 나시디 이빠 시이래 시빼라
3: 바바 돔틸부 딜리다 부두나 라잉루나바 플라이티켈 홈깔래
0: 샤토이
2: 마이 바바 까리칸 비리바게
0: 간가 이샤싱는 떠오코디마 아이 로이는 야해 간가
2: 마이 바바 미마 이마 아이 난 아우싱도 폰 달로 있는 거
3: 왜 아이폰 도게 할로 할로 따브라 능 임무툰에 라오무다 듀티 따오리에 따오리바 듀티에 두다기 해나 루바 듀티니 바바기 오다니 툰에 라오
2: 난 아우 루피에 또 미슈 따오니
3: 할로 할로 능 임무툰에 무다 라오 아 배신 카라라 리하이바 이마 마코일라 아니에 아두가 바바 아코이 시데 카리바 징가세 럭톡르시라
2: 오이 바바
0: 샤토이 이빠는 카리바 징가기 삼발르세가 시디 럭톡르겠고
3: 이세기 똥틸 마실 마바누 시나나 레미나보도 아목타 방키지브니 이빠세 소이다나 파르글라 아가다브니 까꾸누세 세 까꾸누
0: 파나 라이앵드나 슈퍼가도고 만드 라이엔 버톨시데 이샤시티
3: 바바 마두야로이 돔틸소이드나 파르글라가다브니 마두다짱바 페사품나먹도 나사신네 로이네 부토가니 아도 이마톨디 바바
0: 나마도 마파암데 카이노 타바먹이 시작히바니 라니
3: 이마톨나 에코이가 장나라미 하드나 아무 사오가도 이자라 바바
0: 샤토이
2: 뭐 세세세 세 시크라사시고 나사도 마잉본통나 다리미 나시디네 나시에싱가네 본나 레미나라다오니 세니세니 크라사실루니
0: 간가
2: 마이바
0: 나시디 나시디 에이시 아노우바 마포가 마포가 굶참마나크니
2: 마이바
0: 나코이 레호로
3: 바바
0: 아이 이샤 미가 미만하다 이샤시가 뿐나 아이네 떠오기와 까르마두기 마이와이다 레루라게고 아토파마파마마다
2: 까리노 까리노 마이 바바 나 하이비리바도 보
3: 바바 에코이부 바바기나 자나트라브로 세 아무것도 하이비요 에코이부 바바기나 자나트라브로 바바
0: 그런가 샤토이비
3: 바바
2: 마이 바바 마이 바바 나 하이부 이사노 비뽀이하나 눅시비방아 비드라바수 이거 나사는 비어홈마세 시부디에 묵다는 시비오 패다오바게
0: 와마카 묵다는 바가이도께 에이는 마탐마마다 이샤는 올 나트포이 해주는 나 코이부는 시다바디 나떼고 이샤는 바 아마탕 밤루바다기 토키바 토독이네 자또미
3: 바바 마사는 올나 마파마마부 시람다이 볼로이다 누가 하나 탐